0: 啱啱呢首歌嚟自 Chris Brown 嘅一首 R&B 嘅歌曲，名字叫做 Falling。咁如果你系拣 A 啦，觉得呢一个外星人系人形外貌咧，最能够触发你挑战嘅动力咧，就系舞台啊！喺舞台上展现个人魅力嘅魔幻时刻，成日都好吸引你嘅。如果有机会遇到镜头，又或者适当嘅登台机会，一鸣惊人嘅可能性好高，人生亦都会从此改变。不妨喺自己有生之年入面咧，接触镜头表演，又或者比赛，你疯狂嘅血液咧，可能会热血沸腾啊！
1: 차갑게 날 대하지 마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

0: This is the world of 96.1 FM, CHKG, Fairchild Radio.
1: 보일 뿐 내일 TV 옆에 먼 화가 너 뒤설러